함께하는 음악 여행.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평생을 열심히 일만 했던 사람이 더욱 쉽게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너무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그 후유증으로 번아웃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잘 쉬어주는 게 치료법이지만 너무 일만 했던 사람들은 번아웃이 오면 자신이 게을러졌다고 탓하고 오히려 더 몰아붙이면서 힘든데도 일만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노력이란 참 좋은 가치지만 인생의 해답이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는 데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힘들 때에는 휴식이 정답이고요. 외로울 때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좋겠습니다. 또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는 얘기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주말 음악여행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류철석과 박향란 가수의 내 편 듣고 오겠습니다.

내류철석과 박향란 가수의 네편 듣고 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고 한 번의 악수가 영혼에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송의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네, 건강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일영 가수의 사랑의 보험 듣고 왔습니다. 어떤 행복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나 평생 함께할 동반자는 시간과 고통이다. 이 세상에는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시간에 쫓기지 않은 사람 없지만 시간과 친구를 어떻게 친한 친구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 나이 먹는 거, 지금 힘든 거, 또 너무 싫어하지만 말고 어차피 싫다고 해도 언젠가는 찾아오는 친구이니까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좋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시간은 우리를 응원해 줄 겁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짜증내 봤자 크게

곱 미소와 아름다운 말 한마디. 낯선에게 보내는 곱 미소 하나는 희망이 되며 어두운 길을 가는 이에게는 등불입니다. 미소 안에 담긴 마음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나를 아름답게 하며 누군가를 기쁘게 합니다. 대가 없이 짓는 미소는 내 영혼을 향기롭게 하고 타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말은 나의 내면의 향기입니다.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에 어떤 이의 인생은 빛나는 햇살이 됩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줍니다. 시리에 빠진 이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슬픔에 잠긴 이에게 용기의 말 한마디, 아픈 이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내가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화사한 햇살 같은 고운 미소와 진심 어린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내 삶을 빛나게 하는 보석입니다. 네, 더불어 사는 인생길에 언제나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건네주면서 8월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설련 가수의 보고 싶은 당신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저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허순복 작가의 단편소설 동키 그랑떼의 일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0: 동키그랑떼의 일생. 그의 아내와 딸은 그를 동키그랑떼라고 불렀다. 일러 그를 삼륜차를 끄는 당나귀고 프랑스 발차크 소설 외제니 그랑떼에서 나오는 그랑떼 영감과 같이 수전놀은 별명이었다. 그는 아내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삼륜차를 끌었다. 그는 당나귀처럼 절대 꾀를 부리지 않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랑떼 영감처럼 가족에게 너무 인색했었다. 딸의 학비까지 이자돈으로 내주고 불구자 아내를 한국의 돈벌로 보내는 경비까지 이자를 악착같이 받아냈었다. 이 소설에서는 동키그랑떼의 일대기를 적어보려 한다. 1. 딸의 가출. 나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자리에 누웠다. 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딸애는 나에게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았다. 나는 폰의 음량을 최고 높이에 놓고도 혹시 못 들을까봐 진동까지 설정해 놓았다. 딸애는 언제나 정해진 날짜 없이 생활비를 보내주었기에 딸애의 생활비에 의지하는 나로서는 무척 난감한 일이었다. 달갑지 않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잘한 것 없는 아빠로서 모든 걸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라도 나를 용서해준 딸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했다. 딸에는 한 번 마음이 상하면 사후에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 같은 건 안 하는 성격이다. 어릴 때부터 말수는 적어도 속이 깊었고 자신이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고야만은 올곧은 면이 있었다. 중학교 때 작문 경연에서 대상을 받았던 딸의 작문을 선생님이 학부형 회의에서 읽어준 적이 있었다. 나는 딸의 작문을 듣는 내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마치도 옷을 홀딱 벗은 채 사거리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다. 나는 그때 모욕을 느꼈던 딸의 작문을 지금도 원문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의 그랑떼 아버지. 아버지는 작달만한 키에 가무잡잡한 얼굴로 허허하고 호탕하게 옷을 때라야만 하얀이가 드러나면서 인자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 아버지의 웃음도 웬만해서는 쉽사리 볼 수가 없다. 돈을 생각하거나 벌었을 때에만 웃는다. 아버지는 인력거를 끄는 삼륜차보다 사계절 어김없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혼자 주방에서 찐만두에 김치를 서걱서걱 씹어 드시고는 4시가 되면 집을 나선다. 새벽 4시, 새벽 시장에서 할머니들의 장짐을 옮겨줄 때 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의 빨라진 발걸음과 빨갛게 얼어든 두 볼에 선 즐거움이 춤을 춘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시장과 손님 집 사이를 아버지는 부지런히 오간다. 아침 6시, 아파트 단지 문 어귀에서 줄노란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삼륜차 부들의 행렬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뚫어져라 문 어귀를 쳐다보다가 짧은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며 온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마치 자식이라도 되는 듯 달려가 책가방을 받아주며 어린 손님들을 다정히 맞아준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착한 삼륜차 아저씨라고 부른다. 가끔 아버지의 순서가 아닌데도 고지 뒷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를 찾아오는 애들이 있는 날에는 집에 와서 신나게 자랑을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시무룩해진다. 나도 아빠 삼륜차 타고 학교 가고 싶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는다. 아침 7시, 기차역에서 농산물을 팔러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의 장짐을 받아 싣고 서시장 오르막길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힘겹게 페달을 밟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려도 아버지는 뒤에 앉은 손님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눈다. 그의 온 얼굴에 피어난 웃음은 즐거움으로 흘러내린다. 날이 어스름하게 어두워지고 내가 하얗게 숙제를 시작할 때쯤이면 아버지는 퇴근한다. 시장 할 법도 하건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허리에 둘렀던 쪼르레기들이 달린 지갑을 열고 하루의 수입을 세어보는 일이다. 한 번 손님을 태우면 1원, 2원씩 받는데 하루에 50원을 수입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목표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면서 서너 번씩 헤어보고 50원이 넘으면
1: 오늘은 괜찮구나
0: 하면서 크게 웃는다. 그러고는 나더러 다시 한번 쉬어보라고 한다. 처음에는 나도 돈을 쉬어보는 것이 재미가 있었는데 후에는 그것을 거절했다. 왜냐하면 돈 냄새만 맡게 하고 용돈을 좀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기 때문이다. 다른 애들은 하루에 1원씩 용돈을 가지고 다니지만 난 소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 하루도 간식을 사 먹은 적이 없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하도 때를 써서 겨우 하루에 10전씩 가질 수 있었다. 6.1절이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싸우곤 했다. 명절인데 애한테 새 옷 한 벌 사입히자고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면 아버지는 자꾸 크는 애들 1년도 못 입고 버릴 옷을 왜 사냐며 큰 소리를 냈고 그런 날에는 어느 손님이 주더라며 남의 입던 옷을 3년차에 신고 싱글벙글 들어왔다. 내가 서운해서 눈물을 보이면 어머니는 돈이 많이 모자라서 널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라고 하면서 나를 달래곤 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나를 흘겨보면서 가시나가 공부는 해서 뭐해 돈 셈이나 알면 되지라고 말했다. 내가 세상을 알고 나서 나는 우리 집에서 무언가를 돈 주고 사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다. 우리 집의 모든 물건은 다 아버지의 손님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들이다. 심지어 먹는 채소까지도 장마당에서 팔고 남은 것들, 그리고 버리고 간 것들을 주워서 가져온 걸로 해결하곤 했다. 우리 아버지는 깍쟁이지만 또 엄청난 부자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랑떼 영감이라고 불렀다. 내가 그랑떼 영감이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그가 프랑스의 작가 발자크의 장편소설 외제니 그랑떼에 나오는 엄청난 부자이자 수전노라고 알려주었다. 아버지는 그랑떼 영감이다. 어머니는 그랑떼 아내이다. 그리고 나는 그랑떼 영감의 딸 외제니 그랑떼이다. 그날 학부형회에서 집으로 돌아온 나는 화가 나 딸의 귓뺨을 쳤다. 그리고는 딸애에게 집안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1: 내가 무슨 고리대금업자 그랑데 영감이나 된 줄 알아? 나는 뼈가 빠지게 삭신이 농안하게 몸파리를 하는 3륜차 부란 말이다. 종일 벌어도 1년에 겨우 몇천 원 남고 석 3년 벌어도 고작 만 원도 못 남기는 가난뱅이란 말이다. 그러니 너를 호강시킬 여지가 어디에 있나 말이다.
0: 딸애는 빨갛게 손자국이 난 얼굴을 감싸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또박또박 말했다. 나도 아빠가 싫어. 이 다음 나솔로 돈 많이 벌어서 마음대로 쓸 거야. 아빠한테는 단 10전도 안 줄 거야. 그때 그 정경이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하다. 딸애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적은 것인데 내가 왜 그토록 화를 냈는지 알 수 없었다. 딸에게 미안해서였는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못하는 3륜차 부인 주제에 소설에나 등장하는 대부자, 그랑대 영감에 치부되는 자신이 억울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자식이란 전생에 진 빚을 받으러 온 거라고 하더니 그 말이 그런 데가 없었다. 딸애가 초중을 졸업할 쯤 돼서야 나에게는 드디어 막대기 하나에 동그라미 4개가 박힌 두둑한 적금 통장 하나가 겨우 만들어졌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오랜만에 삼겹살 한 근을 사서 페달을 힘껏 밟으며 집으로 향했다. 모녀는 그날따라 나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알고 보니 딸애가 연변율증에 수석으로 붙었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반갑지가 않았다. 여자애가 초중을 졸업하면 식당 같은 데서 복무원도 하고 돈 벌 곳이 많은데 굳이 공부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용정에서 고중을 다녀도 모를까 외제에서 숙소 생활을 하면 돈도 몇 곱절 더 들어가니 어떻게든 말려야 했다. 나의 표정을 읽은 모녀는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내 마음 돌리기 작전을 펼쳤다. 아내가 상추에 밥을 올리면 딸에는 고기를 얹어 쌈을 만들어 내 입에 넣어주었다. 밥상을 물린 후 아내가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대령하면 딸에는 나의 발을 씻어주고 자리에 누우면 발도 꼭꼭 눌러서 시원하게 안마를 해주었다. 방학 내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내 비위를 맞추느라 했었지만 내 마음은 끄떡도 안 했다. 동의를 못 얻은 딸애는 화가 나서 울며 집을 나가버렸고 애가 탄 아내는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다. 결국 학교에서 기자들을 동원해 집까지 찾아와 장원 장학금으로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야 나는 겨우 동의했다. 그래도 일주일마다 집에 오면 이것저것 챙겨갖고 생활비에서 절약한 돈을 슬그머니 딸애한테 쥐어주는 아내의 소행을 보고도 나는 못 본 척 눈을 감아주었다. 결국 딸애는 고중을 나의 인색함 속에서 힘들게 졸업하고 명문대학에 갔는데 그것도 아내의 담보로 내게서 학비를 이삿돈으로 받아가서 간 것이다. 지금 대학을 졸업한 딸애는 외자기업에서 높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럼 아버지한테 생활비 정도는 보내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딸에게서 효도 또는 단 1푼도 넘어오지 않고 있었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딸에게 나는 진짜 그랑대 영감이었으니 말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